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도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미꽃이 만발한 저 언덕을 활기차게 걸어가다 보면 영롱한 잎새 사이로 기적소리 울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느덧 별빛이 솔솔 흘러내리는 여름밤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바람 속에서 애수의 속에 젖어듭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 젖어드는

연꽃의 향연이 감도는 노래 연꽃 연가였습니다. 연꽃과야말로 이 여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만남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려면 쉬지 않고 자심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롭고 한결같은 사람, 그럴 수 있도록 자신을 가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오랜 여운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어서 도문시의 강문정 씨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나룻배를 보내드립니다.

여름밤에 가져보는 무지개 추억, 너무나도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데요.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정도시에 살고 있는 최연옥 씨는 자식과 손주들 걱정뿐이신 어머니께서 즐겁고 행복한 생

0: 자신을 보내길 바라면서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 남동생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한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들에게도 문안을 전하면서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리니 함께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카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상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네? 한 통 병기 50제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을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2: 아, 이거 봐, 젊어요.
1: 네.
2: 내 좀 보살.
1: 뽑소. 네. 아가? 아, 어때, 뭐.
2: 이거 봐, 젊어요. 머리를 잘 썼다, 해.
1: 에이,
2: 내 정말 담보가.
1: 에이.
2: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들여야겠지.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 해.
1: 축하한다, 축하. 오,
2: 야, 감사. 네.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네. 연결해야돼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
1: 그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리면 된다.
2: 야.
1: 갑시다. 이야, 대박.
3: 사람들 그 사신 거 빠르기도 빠르다. 어찌는가 나 이거 빨리 링기 해야 되겠는데 그는 좋구나.
1: 신쿠메유
2: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다 하는 거 아잖아. 라발, 와 한쪽 한 미술 봐.
1: 미술.
2: 이거 봐서 그 한쪽 말을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로말.
1: 예.
3: 와 한쪽 한 민발팅가 봐.
1: 아 민발팅라 따다디 민발팅라.
3: 전화 칠거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그 좀 한 열두죠.
2: 아, 그 말은 맞었고. 예? 그저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그저 어머니 이렇게 사날 은혜 나면.
2: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예.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2: 내 한바탕 요 오른쪽 맨피 올 뻔했어.
3: 그거 많이 포기했어.
2: 어찌 지금은 일 없었구만.
3: 어디 일 없었나? 한 적이 이렇게
2: 쉬웠어. 아, 이 아줌마 지금 일 없다던 것 같지 않은데. 너 세상에 무슨 병신 만들 일이 있는데.
3: 내걸 어떻게 먼저 댕기 해주겠어?
1: 예, 저 부인 먼저.
2: 아,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됐구만.
3: 어째서?
2: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전화겠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전화겠.
2: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2: 그지 말고 붙었으면,
1: 예. 나도 붙었으면, 예. 축하한다, 축하. 예. 자, 이렇게 합시다.
3: 예.
1: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얼굴을 붙이지 말고,
2: 예.
1: 집에 하는 은혜 할까
2: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 붙었습니다.
1: 아, 중간에.

0: 아마이든지 중서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1: 통해. 아, 그래서 그렇지 않고.
0: 그렇지 않고. 저 지배하는 은혜학교부터.
2: 우리 안? 예. 우리 안은 미역의 살인 순나이 대하대가 탁 붙었어.
1: 아이고. 네, 소리를 하고 있구나.
2: 어째?
1: 무슨 일이야? 살인 대학이라.
2: 야, 살인 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0: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1: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봐.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0: 이거 저 손님
1: 빨리 변경해야 된다.
2: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하면서리 침에 깎이겠어리. 옆장 끝이지요?
0: 아는 사람들이 옳습니까?
1: 이게 어째 연기신의 전화번호 책 뺏겨 왔잖가?
2: 친구들 그러면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봤어.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1: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구만. 예.
2: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는
1: 게. 아이고, 정말 허리 펼쳐. 생일 부서요, 무슨 결혼 부서요, 예, 회가 부서요, 예, 상사 부서요.
2: 이라고 결혼 부서서 응당하지 무슨 말하는 거 봐라.
1: 하긴 그렇소구만.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속 습관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2: 무슨 바람?
0: 무슨 바람?
1: 그 첫돌 생일은 제체 놓고. 예. 생일이란 건 예.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성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0: 예, 그래.
1: 아, 이건 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군.
0: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1: 네?
0: 네, 그런 게.
2: 아이고.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0: 예.
2: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들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1: 무슨 계란도?
0: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초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쉰다.
1: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일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2: 아이고,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 내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것이 친구들이 시동생기를 시리만 한 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1: 여섯 번도?
2: 예.
1: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2: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1: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인에만 해. 내 5년 동안 내 야드번이나 갔다 왔구만.
0: 미진내래.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야드번.
1: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된다. 이거 봐봐.
0: 네.
1: 내 친구 그 사람이 5년 동안 예 네 번 결혼했어.
0: 네?
1: 네. 그 결혼을 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가 또 다울 잔치를 또 네 번. 그래가 5년 동안 야드번에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모두 재간도 있다야.
2: 난 어찌겠습니까? 여론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9년 1년 막으시 동창만 해도 12번이나 다녔습니다.
1: 동창만 12번?
2: 어찌
1: 아니 그게 거짓말이 그래.
2: 어그머니 하트만 동남을 맞으면서 한번 따스한 여름을 맞으면서
1: 한번
2: 예 지났어. 그리고 풍년 가을을 맞으면서 냈다
1: 한번
2: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번
1: 모두 네 번이구나.
0: 네 번
2: 그래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예?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 패지.
1: 예.
2: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추나 추동 그러니까 나 네 번 3, 4, 2, 12, 12번
0: 맞습니다.
2: 우리 조직 연예가 싹 승리됐습니다. 미쳤어. 우리 미쳤어.
0: 하여간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1: 네. 노벨사 말인도
0: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아, 그냥 부조리 해야 돼.
1: 동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소아교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0: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아, 야!
2: 야, 그날이 빨리 오라. 이.
0: 내가 먼저 해줘.
3: 아, 예, 예.
0: 예, 예, 예.
4: 제가 차대니까.
5: 참 멋있게.
2: 예, 됩니다. 치셔, 치셔. 그 번호 누를 줄 안 가?
4: 안 가.
0: 오, 똑똑하다.
2: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아이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4: 아빠 욕합니다.
2: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워, 치워, 치워.
4: 연희야.
0: 어째?
4: 좀 조용하면 안 된가?
5: 차라 차라.
6: 손님이 성격을 쓴다.
2: 손님이 치셔.
4: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야, 우리야.
2: 너네 아랑 그 무슨 소리야?
4: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6: 아유, 놀랐다, 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0: 아니, 내가 먼저 해야
5: 돼. 야, 내가 먼저 해야 돼. 야,
0: 아줌마
5: 내려.
0: 이 아줌마, 이게 정말 답답하다, 이거.
7: 선생님, 아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얘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살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예?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간거?
2: 나도 집에 가서 토론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자 저기 아이벌도 40점 아니고 30점 18점 아이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게 해서.
3: 아름다운 마무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시들해졌을 때 처음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듯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김영진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면서 책을 읽고 가족과 여행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힘이 되어준 가족에게 노래 추억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젊음의 비결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피카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나는 이전의 내 그림을 거슬러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사람의 지적 내면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훈천시에 거주하는 윤미열 씨는 고중을 졸업한 지 30년이 되지만도 동창들을 만날 때면 꿈 많던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름밤이면 꿈도 익어간다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쉬어갈 수 있고 영혼이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여름밤에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을 충전해 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진다면 집에 세 가지 무덤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 무덤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신발 무덤입니다. 현관에 5만 가지 신발이 다 나와서 뒹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옷 무덤. 집 여기저기에 언무더기들이 솟아있고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이고요. 마지막은 침대 무덤입니다. 이불과 베개가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침대 위엔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무덤들이 생기는 건 지금 이 순간 처리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충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죠. 신발 무덤, 옷 무덤, 침대 무덤 이런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든 집이든 떠나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자신이 머문 자리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다면 명상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일단 5분만 투자해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여운이 아직 남아있을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게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김홍매 작가님의 글 쓸데없는 짓의 쓸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네, 한 주의 시작을 더욱 달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김홍매 작가님의 글입니다. 쓸데없는 짓에 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그냥 우울하고 갑갑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할 일은 많은데 그러한 감정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진다. 며칠 전 알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힘없이 베란다로 나갔는데 화분에서 새파란 것이 보였다. 며칠 전에 사서 옮긴 상추 종자에서 싹이 나온 것이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여린 생명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 마음이 확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오후 전날에 주문한 재봉틀을 받았다. 오랫동안 재봉을 안에서인지 실을 어떻게 꿰던지도 밑실을 어떻게 감던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대충 기본적인 것만 다시 익히고 박음질할 것을 찾았다. 재봉틀을 사기 전에는 수선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니 정작 뭘 박음질하려니 천조박 하나 보이지 않았다. 겨우 얼마 전에 잘라둔 원피스를 생각해내고 여기저기 뒤져서 찾아냈다. 싹둑 잘라낸 허리단에 고무줄을 대고 박음질을 시작했다. 재봉틀이 드르륵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 외국에서 석사 연구생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재봉틀을 만졌던 때가 떠올랐다. 아이는 9개월이 돼서부터 타가소에 다녔다. 그쯤 나는 졸업 논문을 써야 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졸업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주제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가 집에 없는 시간에 공부를 좀 하려고 해도 효율이 높지 않았다. 아무런 진척이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아 초조함은 커져만 갔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메르스가 돌기 시작했는데 8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말에 더러 겁이 났다. 나는 아이를 타가소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차에 타가소에서 덜컥 휴업을 해버렸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남편이 출장 간 날이면 나는 아이와 단둘이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침을 해서 먹이고 같이 놀다가 유모차에 태워 공원에 가기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공원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무작정 버스만을 외쳤다. 결국 나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채 길가에 서서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차들을 반나절씩 구경해야 했다. 이러는 우리를 보고 동네 아저씨가 농담을 던졌다. 버스를 보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네. 비행기를 보겠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억지로 웃기는 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 서 있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 점심때가 돌아오면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는 이부자리에 누워 노래를 불렀다. 예전에 배웠던 동요뿐 아니라 근간에 배운 동요까지 목청을 더듬어 불러줬다.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동요를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 스르르 잠들어 버렸다. 그러면 나는 아이의 옆에서 같이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밀린 집안일을 했다.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속을 바질바질 태우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나는 무작정 집에 재봉틀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뭔가를 받기 시작했다. 재봉틀을 좀 익숙하게 다루게 되자 하루가 멀다 하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일하는 원단이며 실이며 바늘이며를 사들였다. 얼마 안 지나 집안에 원단이 가득 쌓여갔다. 아이가 잠이 들면 나는 재봉틀을 드르륵 드르륵 돌렸다. 다행히 독립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어서 소음이 크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에 언제 돌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일이 없었다. 나중에는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도 재봉틀을 계속 돌렸다. 아이는 엄마가 바쁘다고 생각했는지 혼자서도 잘 놀았다.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는 내 옆에서 장난감을 밀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나는 점점 재봉에 빠져들었다. 밤에 아이가 잠든 뒤에도 일어나 밤중까지 재봉틀을 돌리기도 했다. 카텐, 내복, 치마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단추 달린 내복, 지퍼 달린 상의와 후드티까지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냈다. 왜서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재봉틀을 돌리기만 했다. 물론 만들어낸 옷의 퀄리티는 형편없었다. 그래도 간혹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면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다. 한 번은 아이 데리러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다. 아이의 똑딱 단추가 달린 내복 상의를 보고 엄마 작품인 것을 대뜸 보완했던 것이었다. 엄마표 옷임을 알아챘다는 것은 결코 옷 질량이 그닥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줬다. 그렇더라도 어떠랴. 어쨌든 당신은 신이 나서 작업을 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 소리에 힘든 줄을 몰랐다. 만든 옷들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다시 찾아보면 그때 아이와 나는 정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헐렁한 청바지에 위에는 누비 원단의 딸기 무늬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아이나 알록달록한 털 조끼를 입고 있는 나나 이상한 차림새인 것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입는 것으로 모자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저것 만들어 선물했다. 그리고 가슴 원단들을 다 모아 카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걸어놓기도 했다. 어느 날 이모가 말했다. 야, 애 아빠가 나보고 너 좀 말려달래. 원단 좀 그만 사라고. 또 어느 날은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오빠가 말했다. 야, 넌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거니? 하지만 나조차도 내가 왜 그렇게 뭘 만드는 것에 열중해 있는지, 글을 써야 하는 시간에 왜 재봉틀만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 시간이 지나 논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논문에 몰두하게 되면서 나는 어느 순간 재봉틀의 흥미를 잃어갔다. 더 적절히 말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젠 더 이상 이런 무용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재봉틀을 아는 언니한테 선물했다. 거금을 주고 산 어버로크도 함께 말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슬슬 재봉틀이 다시 그리워났다. 바지 밑단을 수선해야 할 때, 베갯잇이 필요할 때, 갖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쳐야 할 때 재봉틀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쉬워하지 말자. 다시 재봉 같은 것에 빠지지 말자. 하지만 아쉬움은 점점 커져가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두 달이나 남아있는 생일을 핑계로 재봉틀을 구매하고 말았다. 재봉틀을 받아 안고 집으로 오면서 익숙한 설레임을 느꼈다. 그리고 원단을 박음질하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때 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막막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두움을 밀어내준 것은 재봉이었던 것이다. 주변에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얘기를 심찮게 들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논문으로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가면서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쩌면 재봉틀에 공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장자가 무용지용이라고 했던가. 쓸모없음의 쓸모로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았던 것 같다. 필요 이상의 원단을 사들여서 옷을 사입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더 허비했을지라도 쉬지 않고 원단을 박아대서 안 그래도 부족한 휴식시간이 더 줄어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살아있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암울했던 시간이 끝난 뒤에 내가 더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다시 발끝으로 가볍게 페달을 밟아본다. 재봉틀 바늘이 부드럽게 우아래로 움직인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은 인생의 본질과 닮아있는지도 모르겠다. 재봉틀이 다시 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바래본다.

김홍매 작가님의 글 쓸데없는 짓의 쓸데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무용지용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갑자기 우울하고 갑갑할 때 그래요, 가끔은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일지라도 다시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 덕에 또 힘든 그런 순간들을 잘 버텨온 것 같다라는 이런 추억거리가 네,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은 또 이렇게 김홍매님의 이런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가 봤는데요. 그래요, 아이를 키우면서 9개월의 타가소에 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9개월이면 정말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또 논문도 쓰고 하면서 이런 힘든 시절을 또 재봉이라는 이런 데 집중력을 조금 분산해서 네, 산후 우울증도 없이 그렇게 잘 버텨온 네, 김홍매님의 인생 이야기 함께 만나봤는데요.

무언가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게 낭비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도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낭비가 아니라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닌 줄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패한 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행복 연습 중에 한 단락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멜로디가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려녹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요즘 시대는 조각 지식, 자투리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편하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때죠. 필요한 건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으로 얻는 건 자투리 지식이 불과하죠. 그것만으로는 주제 전체를 관통하는 맥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입니다. 최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되 이를 또 걸러내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식과 사유의 근력을 함께 키워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식과 사유의 근력. 다시 말해 자기만의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조각난 자투리 지식도 반짝이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투리 지식도 요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투리 지식이 보물이 되도록 사고의 능력을 키우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김동진님의 수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갈피에 피어난 아메꽃.

수억의 갈피에 피어난 암의 꽃 김동진. 나는 할머니를 암이라고 불렀다. 방안과 표준어의 개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짝에 바지 시절에 남들이 아메라고 하니 따라 부른 것이 완전히 굳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아메라는 이 호칭은 나에게 있어서 머리에 서리발이 허옇게 내린 아이에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생활 언어로 되고 말았다. 어쩌면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말 속담이 나의 이른 경모를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히도 도덕과 품성의 잣대를 갖고 논할 나쁜 버릇은 아니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어쩐지 아메라는 말이 할머니라는 말보다 번지기 쉬웠고 모름지기 더 친근하게 느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있어서 아멘은 엄마보다 더 가까웠고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존재였다. 동북 해방 초기, 그것도 아버지가 군대에 나가고 없는 집에서 아매를 모시면서 젖먹이 나를 키워야 하는 엄마의 삶은 말 그대로 째지게 가난한 고생살이었다. 소멸한 여자의 몸으로 밭갈이부터 탈곡에 이르기까지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말이다. 부녀받은 한무 푸난 한전을 다루기 위해 품앗이를 해야 하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아매에게 맡기고 일하러 다녀야 했다. 그때로부터 난 아매와 떨어질 수 없었다. 아매가 업어주고 아매가 밥을 먹여주고 아매가 잠을 재워줬다. 이렇게 나는 자나깨나 아매밖에 모르는 마마보이가 아닌 아매보이로 됐다.

암에 떠한 이 응석동이 손자를 끔찍하게 아껴주셨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뒤 무소식인 집안에서 거부간이 힘겹게 살면서도 이 작은 생명이 유일한 희망이었겠으니 그를 만도 했으리라. 정말이지 나는 아메의 잔등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를 대신해 아메가 나를 업어 키웠다. 그러다 보니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다음 해인 1950년 만 6살인 내가 아메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함께 놀던 큰애들이 모두 책가방을 메게 되자 난 무리를 잃은 외기르기가 됐다. 그래서 떼를 썼다. 무조건 나도 책가방을 메겠다고 생떼를 썼던 것이다. 나의 떼지를 당해낼 수 없었던 아매가 나를 업고 학교에 갔는데 등록하는 선생님이 이름을 적으면서 몇 살이지? 하는 물음에 7살 하고 대답했다. 결과 한 살이 어리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집에 돌아온 난 밥도 먹지 않고 멘붕당에 들어누워 발부둥을 쳤다. 그때 한마을에 사는 전씨 아지미가 지나가다가 달래면서 자기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다음날에 같이 학교로 가자고 했다. 다음날 그 아지미가 나를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제 7살이라고 말한 건 만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왈패라고 소문난 그 아지미의 성화를 이길 수 없어 받아주기로 승낙했다. 떼질이 사촌보다 낫다고 드디어 나는 나보다 한두 살 더 많은 아이들과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됐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매의 근심을 들어주지 못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큰 길을 건너 한참 가야 하는데 애가 어떻게 혼자서 다닌단 말이오. 근심이 태산 같은 아매는 아침마다 학교 대문 앞까지 나를 어부다 줬고 하학 시간이면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업고 왔다. 그렇게 나는 아매에게 업혀 영아년 제7구 제13 완전소학교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2학년에 올라가서야 다른 애들에게 놀림을 당할까봐 더는 아매한테 업히지 않았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김동진님의 수필 추억의 갈피에 피어난 암의 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진님의 수기 추억의 갈피에 피어난 암의 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는 간혹 생일집이나 잔치집에 가게 되면 맛을 보라고 권하는 사탕이나 과주를 허리춤에 감췄다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줬다. 왕복 20리를 통각하던 초중 시절,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나의 손발을 당신의 품에 넣어 녹여주었고, 밤이 깊도록 눈에 젖은 신발을 말리느라 부엌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했다. 한 푼이라도 모아 내 학비에 보태겠다고 여름이면 질경이 씨앗을 훑으러 다니고, 겨울이면 가만히 날로 쓰이는 새끼를 고느라 밤을 패다가 너무 고나여 그 자리에서 새우삼이 들었던 내 아내. 가난을 이고 사는 아내의 삶은 말 그대로 고달프고 괴로운 삶이었건만, 그렇다고 언제 한번 고생스럽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무정한 세월은 이른 아내를 몹시 괴롭힌 적이 있었다.

자연재해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어느 해 8월 아매는 집안의 배고픈 사정을 조금이라도 돌려세우기 위해 이웃집 아매와 같이 먼 길을 떠났다. 돌피 이삭을 훑으러 간 것이다.

금방의 논에도 참돌피가 있었지만 약삭빠른 사람들이 선손을 써서 다 잘라냈기에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던 차 동경성에서 서쪽으로 30리쯤 가면 무연한 석강판이 있는데 거기에 개돌피가 가득하다는 풍문을 듣게 됐던 것이다. 석강판이란 경박호 화산 폭발 시 흘러내린 용암이 시나브로 냉각되면서 반듯하게 굳어진 일망무제한 현무암 지층이다. 거기서부터 경박호까지는 인가를 찾아볼 수 없는 모인 지경인데다가 수직으로 뚫린 함정이 가득해 걸음마다 조심해야 하는 위험한 고장이었다. 내가 이 지역의 자연 환경에 이만큼 익숙한 것은 훗날 애들을 데리고 도보로 이 석강판을 지나 경박호 구경을 간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라 먼지가 쌓인 돌틈에 껑충한 개돌피가 가득했다. 두 암에는 그것을 훑는 재미에 배고픈 줄도 맥이 드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밤이면 낮에 미리 봐둔 깊지 않은 동굴 속에 들어가 간 감자와 강냉이를 구워 때를 애우다가 목이 마르면 돌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마셨다. 뱀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사흘을 보냈다고 한다.

아내는 이렇게 훑은 돌피를 마대에 담아 등에 지고 보자기에 담아 머리를 이고 또다시 지친 다리를 끌며 30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무서운 기아를 넘기고 유한 아매의 헌신적 고토의 길이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아매의 고생으로 마련한 열대끈 되는 돌피쌀은 쌀알이 금쌀악보다 더 귀한 세월에 더없이 소중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나는 드디어 고중을 졸업하고 시골에서 2년간 농사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푼짜리 월급쟁이로 됐다. 문학을 지향하면서 쓴 글 몇 편이 간행물에 실린 것이 미천이 되어 시골 중학교 저수노문 교원으로 초빙됐는데 첫 달 로임이 30원 50전이었다. 나는 그 돈을 엄마에게 드렸는데 엄마는 내가 처음으로 드린 돈에서 절반을 갈라내어 회색 털실을 사다가 아매의 털실 자켓을 떴다. 사실은 온 마을의 아매들이 진작 입고 다니는 털실 자켓이 그때까지 우리 아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가난에 쪼달리던 당시 우리 집 형편이었다. 식솔은 7이나 되는데 든든한 노동력이 없는 데다가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생산대 빚이 제일 많은 집이었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아미에게 털실 자켓을 입혀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엄마가 떠드린 털실 자켓을 입던 날 아매는 자켓을 두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에구, 오래 사니까 선자덕에 이런 걸 다 입어보고 어버 키운 값을 받았구만.

다음에는 그것을 어버키운 값이라고 했다. 털실 자켓 하나가 키운 값이 된다는 건 어림도 없는 말인데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는지 오늘따라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암의 생각에 잠기면 잊지 못할 또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바로 내 결혼식이다. 헌사를 치르게 됐는데 학교 지도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 것을 수리하라면서 결혼식은 내식만 하면 되니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정신에 립각하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아멘은 몹시 노여워했다. 세상에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내가 아글타글 살다가 손자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이런 희사에 맹물을 떠놓고 맞절만 시키란 말인가. 난 나라로부터 그런 최고 지시를 못 들었네.

평소에 말씀 한마디 없이 조용하던 아내가 이렇게 나오자 학교 지도부에서는 한참 주저하다가 그저 절약하면서 간단하게 치르라는 말만 했다. 아무튼 이런 아내가 있었기에 내 잔치날의 신부는 고추 물린 닭을 구경할 수 있었고 간소하게나마 헐레상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다. 아내는 한 생을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으로 살았지만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삶의 준칙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식하지 않았다. 저밭에 가라지를 담지 말거라.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네라. 이것은 겸손함과 허심함으로 행실을 단속하라는 아매의 간곡한 가르침이었다. 이런 아매가 눈을 감은 것은 1981년 3월이었다. 그날도 아매는 동생네 아이를 업어주다가 잠깐 누웠는데 그런 모습으로 영영 의식을 잃고 말았다. 아매는 이렇게 유언 한마디 없이 79세를 일기로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다.

한생을 비단 마음으로 사시더니 마지막 길도 곱게 가셨구만. 이 근실로 보기 드문 허상이라니까

부고를 받고 조문하러 달려온 동네 어른들이 암의 령구 앞에서 가족을 위로하여 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호상이라 해도 딸을 그토록 사랑해주던 아메를 영영 떠나보내는 마음은 비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목이 꽉 메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아메의 마지막 길에 내가 들을 것이란 눈물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나를 포함한 성군 넷에 증손 다섯이나 어복 키우고 잠깐 허리쉼을 한다고 누웠다가 그대로 영영 잠이 드신 내 아메. 어찌 젊은 여인만 꽃이라 할 것인가. 아메도 정녕 꽃이었다. 한 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꽃, 남을 해칠 줄 모르는 꽃,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남과 다투지 않는 꽃, 사나운 빗바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줄 아는 외유내강의 꽃, 일자무식이었지만 당신만의 삶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향기로운 꽃이었다. 내 나이 여든이 되었어도 그리워서 다시 불러보는 내 아메 꽃이여. 색이 바래지 않는 내 인생의 갈피 속에 곱게 피어있는 내 아메 꽃이여.

네, 선녀를 위한 몸돌봄 안내서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널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걸 찾으렴. 그건 단순히 내가 좋아하거나 재미있는 것과는 달라. 그걸 하고 있으면 나다움에 가슴이 뿌듯해지고 스스로가 좋아지는 일. 그걸 찾아야 해. 조금 힘들어도 견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일 말이야. 우리 마음속의 라침반은 우리를 생각하고 탐험하게 이끌어.

네, 내가 나다움을 찾는 것.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다움은 한순간에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내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쉽고 어려운 여러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일인데 지치거나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생산성까지 저하지는 일이라면 그 속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나침반이 숨어 있습니다. 내 나다움은 우주의 하나뿐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웃으시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상업 우주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 성은 막강한 우주 항공 연구 개발 저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 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 동력 기술 유한 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 동력은 크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 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험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 용접 보장, 우수 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 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업 우주 항공 산업 사슬의 완비에 따른 자속 효과가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강성에 본사를 둔 비의 우주과학기술회사는 지난해 핵심 연구개발기지를 할빈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상하위 기업들과 손잡고 4세대 위성을 위한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맞춤 제작 중이며 오는 10월 궤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에서 검증까지 연구개발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전성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성 전역의 종합교통 인프라 건설 100일 공세가 한창입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 학강 이춘 고속도로, 할빈 도시권 순환도로 등 여러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 완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 공세의 핵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룡강 331 국경도로 2기 공사, 국경선을 따라 구불구불 뻗은 이 중점 경관도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사와 차량 통행을 모두 보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J331 국도 성내 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약 2,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공사는 이 대통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조 공사입니다. 건설 총 연장 길이는 472km로 가음, 가송계, 가송계 성극, 와우호, 흑호계 등 7개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음 구간은 331 국도의 풍경이 가장 풍부한 핵심 지대로 꼽힙니다. 올여름 연선의 모량구, 공룡 지질공원 등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신설된 공룡 테마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장치, 이동식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자가용 여행객들의 휴식 및 보급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331 2기 프로젝트의 로반 공사는 76% 완성하고 교량 및 배수로 공사는 83%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이 472km의 병목 구간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1기 공사 및 주변 도로와 매끄럽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체 도로망이 개통되면 과거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 가까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유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료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석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석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석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석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석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석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1번째 시간입니다. 대문 밖에 여선사가 한 명 나타났다. 그는 뜰 안의 광경을 바라보고 대뜸 눈이 울렁해졌다. 아리따운 그 갈색 눈은 미소를 머금었고 둥근 얼굴에는 반그시 미소가 피어났다. 그의 가슴은 오르내리는 왕동해의 력기 동작에 따라 팔딱팔딱 뛰놀았다. 이윽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 샘을 세웠다.
1: 5, 6, 7, 8
2: 누구요?
0: 왕동해는 동작을 멈추고 급히 무리를 돌렸다. 그는 대뜸 쿵 하고 돌을 내던지고 놀라움과 웃음이 담긴 얼굴로 달려갔다.
2: 아니, 배군이 동부가 어떻게 왔어?
0: 배군은 깔깔 웃으며 문턱을 넘어서서 두 손으로 왕동해의 큰 손을 잡고 명랑하게 말했다.
3: 제가 어떻게 왔는가고요? 그럼 동무만이 올 수 있나요? 참 대단한 왕련장인데요. 남들은 속이 타서 못 견디는데 동무는 여기서 몸단련을 하고 있구만요.
0: 배군은 너무나도 흥분되어 눈물이 반짝이는 두 눈을 그의 얼굴에서 떼지 않았다. 왕동해도 몹시 격동되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놀려서야 겨우 한마디 하였다.
2: 어서 들어가게요. 자, 어서.
3: 아니, 이게 정말 동무집인 것 같구만요. 그래, 살림을 차렸나요?
0: 배구는 여전히 웃으며 집에 들어섰다.
3: 집주인은요?
2: 다 나갔어. 내가 집을 지켜.
0: 왕동해는 그가 또다시 웃는 통에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배구는 구들에 앉기 바쁘게 부대를 떠난 후 왕동해가 겪어온 형편을 하나하나 물어보았다. 그도 왕동해에게

0: 있었다. 왕동해는 몇 번이나 그의 말을 가로채고 부대의 형편을 물어보려 했으나 매번 다 말을 잘리우고 말았다. 그는 별 수 없이 백운의 물음에 먼저 대답하였다. 마지막에 그는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1: 백운 놈, 나는 돌아가서 책벌을 달라고 사급에 요구하겠소. 난 동지들을 다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고.
2: 그만해요.
0: 백운은 눈두덩이 불그레해졌다.
2: 제 보기엔 동무는 표창을 받아야 해요. 그런 정황에서는 응당 그렇게 해야죠. 인민들도 구원하고 동지들도 잃지 않고 어떻게 뜻대로만 될 수 있겠어요? 희생된 동지들은 가장 값있는 최후를 마쳤어요. 그들은 모두 다 여웅이에요.
0: 왕동해는 백운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백운은 몇몇 동지들과 함께 연안에 학습하러 가던 길이었다. 그는 어제저녁 만각골 마을에서 자고 같이 온 동지들 보고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풍어머니를 보러 달려왔다. 이후에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왕견장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백운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다. 잠시 말이 없던 그는 얼마 전에 부대가 농들의 거점을 없애버린 전투 성과를 이야기하며 될수록 자그마한 세부도 빠질세라 꼬치꼬치 알려주었다. 왕동해는 그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당장 부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했다. 그러나 처녀는 한 가지 일만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왕동해가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남몰래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린 사실이었다. 백운은 왕동해의 상처를 풀고 곧 아물게 된 것을 보고서야 마음 놓으며 잘 감싸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햇빛이 어느덧 창문으로 비쳐들었다. 백운은 웃음을 거두고 왕동해를 바라보았다.
2: 아, 왕련장 동지, 저는 곧 가야 돼요.
1: 좀 더 앉았다가.
0: 왕동해는 그를 바라보았다.
2: 더 있어도 결국에는 가야죠.
0: 백운은 고개를 숙이고 군복 앞서풀 만지작거렸다.
2: 왕련장 동지, 우리는 이번에 갈라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만나겠죠. 항일전쟁이 승리하면, 아니, 혹시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어요.
1: 그렇지.
0: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그의 말뜻을 왕동해는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2: 우리가 함께 있은 시간은 짧지 않아요. 몇 년 잘 되죠. 저는 아직도 제가 갓 입대했을 때 동무가 어떻게 저의 손을 잡고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가를 잊지 않고 있어요. 아이 참, 헤어지자니 마음이 괴롭구만요. 저 자신이 바로 그렇죠. 하지만 얼마간 지나면 또 이롭죠. 그렇죠?
1: 옳소, 그렇소.
0: 왕동해는 이상한 감이 들었다. 평소에 말할 때는 시원시원하고도 류창하던 백운이가 지금은 수다스럽게 곱씹는다.
2: 동해동무,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없어요?
0: 백운은 고개를 축혀들었다.
1: 무슨 의견이 있겠소? 동무는 사업도 잘하지 동지들도 매우 정열적으로 대하지 않소. 동무는 지식도 있으니 이제 또 학습하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될 거요.
0: 왕동해는 솔직히 말하였다.
2: 좋은 것만 골라서 말하지 말아요.
0: 백운은 쑥스러웠던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얼굴을 확 붉혔다.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0: 이어 단호한 눈길로 왕동해를 바라보며 흥분되어 말을 뗐다.
1: 동해 동무, 저는 일찍부터 저의 속마음을 동무에게 털어놓으려고 했으나 입을 열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떠나가요. 그래서 꼭 이야기해야겠어요. 저의 생각은 우리가 동지적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0: 왕동해는 머리가 윙 하고 후끈해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가슴이 세차게 높디었다. 그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말했다.
2: 백원 동무, 고맙소. 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동무를 잘 알고 있어. 동무는 좋은 처녀요. 어느 면에서나 나보다 훌륭하오. 내가 동의 안 하는 것은 절대로 동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나
1: 또 무엇이 있어요?
0: 배구는 다그쳐 물었다. 왕동해는 긴장하였다. 그는 힘겨웁게 입을 열었다.
2: 난 이런 전쟁의 환경 속에서 그런 생각은 차차했으면아.
1: 그건...
0: 배구는 그의 말투가 확고하지 못한 것을 느꼈다.
1: 동해 동무, 우리가 인차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요?
0: 왕동해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다시 침착한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하였다.
2: 백운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기꺼이 들어주겠소?
1: 무슨 이야기예요?
0: 백운은 얼마간 놀랐다. 왕동해는 화자가 남편을 바치고 동지를 구원한 사실과 불행한 그의 경력을 쭉 이야기하였다.
2: 백운 동무, 내 뜻을 알겠소? 나는...
0: 백운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격정과 감동에 사무쳐 몸을 일으켰다.
1: 그만 말씀하세요.

0: 무서 흰 댕기로 잡아매였다. 그 여자도 흰 신을 신었다. 그의 풍만한 얼굴은 비록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흔적이 명료하였다. 배구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달려가서 꼭 끌어안았다.
1: 언니, 저의 훌륭한 언니.
0: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 화자는 배군의 고동에 오리둥절하여 왕덩회와 그를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다.
2: 아, 백선생, 아, 백대장 왔구만요. 내가 백대장보다 우위던가요?
1: 아니, 그건 관계하지 말아요. 언니는 그 어느 모로 보나 저보다 훌륭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저의 언니지요. 저는 영원히 언니의 동생이에요.

0: 놈들의 토벌 공세가 격파되고 팔로군이 승리한 후 왕관장의 유격대는 해산되고 원래의 조직들을 회복하였다. 덕강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그는 현으로 가던 길에 꿰진 옷가지들을 기어 입으려고 집에 들렸다. 자그마한 집안은 다시금 활기로 들끓었다. 덕견이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왕중놈을 물 먹여 죽인 이야기를 하라고 조른다. 수자는 자기가 잡은 토끼의 가죽을 벗기고 있었다. 토끼는 여러 날 얼어서 꽉꽉하였다. 그때만 해도 누구 하나 토끼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도 조용해졌고 남편과 덕광이도 돌아오고 왕견장도 여기 있으므로 어머니는 만두를 빚으려고 하였다. 인희는 아들과 한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사업을 토의하러 경리미네를 찾아갔다. 수연이는 아랫방에서 동생의 옷을 기워주고 덕강이는 누나의 딸 국생이를 데리고 놀았다. 수자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자와 그의 아버지를 데려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덕견이를 보낸 후 왕동해와 같이 옥방에서 만두를 빚었다. 어머니는 만두를 빚으며 왕동해가 큰 손으로 아주 능란하게 만두 껍질을 밀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1: 참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닐세. 팔로그는 무엇이든 다 척척 해낸다니까. 어? 아유, 자네가 만두 껍질을 얼마나 잘 밀었나 좀 보게. 옆 복판이 두텁고 테두리는 얇은 게 꼭 재간 있는 새색시 솜씨라니까. 어?
2: 자, 아주머니. 사람들은 모두 팔로군이 몇 년만 있으면 무엇이나 다 할 줄 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명절 때나 싸움구티는 이런 것을 만들어 먹지요. 우린 사내 구실도 하고 새새시 노릇도 하거든요. 농사일이든 바느질이든 못하는 게 없습니다.
1: 그래.
0: 그들 둘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 웃었다. 어머니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같더니 나직이 왕동희에게 소곤거렸다.
1: 참, 자네 이제 곧 떠나겠는데 내 생각에는 자네와 화자의 일을 매듭 짓는 게 좋겠네. 어? 같이 지내봤으니까 자네도 화자의 사람 됨됨이를 알았을 게 아닌가. 그래, 어쩌면 좋겠나.
0: 왕동해는 부끄러운 듯 낯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이 일이 아직 어렴풋할 때만 해도 왕동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시피 백운의 사랑을 거절해버렸다. 하지만 이제 당장 정식으로 결정하게 되자 그의 가슴속에는 다시금 백운의 모습이 우려시 떠올랐다. 볕에도 영원히 그슬리지 않을 환한 얼굴, 그만이 가지고 있는 정열에 찬 빛을 내뿜는 갈색 눈, 건강하고 곧바른 몸집. 그는 더없이 아름다운 처녀이고 억세고 용감한 전사였다. 왕동해는 이전에는, 아니 바로 백운이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그때까지도 백운이가 그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는 지금 진정으로 백운이가 그리웠다. 그런데 그때 왜 한마디로 거절해버렸는가. 그의 머릿속에는 인차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몸집이 힘있고 굳건해 보이는 화자였다. 순박하면서도 살뜰한 감정을 품고 있는 눈은 언제나 격정에 넘쳐 있었다. 특히 그 눈이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을 때면 그 어떤 사람도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이고 전사였으며 용감한 의리의 화신이었다. 그는 공산당의 훌륭한 딸이다. 이렇게도 억세고 아름다운 여성은 마땅히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드라마 숨바귀꽃 9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도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미꽃이 만발한 저 언덕을 활기차게 걸어가다 보면 영롱한 잎새 사이로 기적소리 울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느덧 별빛이 솔솔 흘러내리는 여름밤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바람 속에서 애수의 소야곡에 젖어듭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 젖어드는 음악의 향연은 이 여름에 가장 좋은 선물로 되지 않을까요? 하여 오늘의 요청 한나당에서는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여름의 향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에 계시는 리룡춘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왕청현 배초구진 안전촌의 전체 촌민들에게 요청한 노래 고향 꿈을 보내드립니다.

연꽃의 향연이 감도는 노래 연꽃 연가였습니다. 연꽃과의 만남이야말로 이 여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만남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려면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롭고 한결같은 사람, 그럴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가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오랜 여운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어서 도문시의 강문정 씨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나룻배를 보내드립니다.

0: 여름밤에 가져보는 무지개 추억, 너무나도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데요.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정도시에 살고 있는 최연옥 씨는 자식과 손주들 걱정뿐이신 어머니께서 즐겁고 행복한 생신을 보내길 바라면서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 남동생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한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들에게도 문안을 전하면서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리니 함께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거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상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네? 아, 한 통 변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을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싫지된지.
2: 아, 이거 봐, 젊어요.
1: 네.
2: 내 좀 보사.
1: 뽑소. 네. 아가? 아, 어째래?
2: 이거 봐, 젊어요. 머리를 잘 썼다.
1: 에이, 무슨.
2: 내 정말 탐보가.
1: 에이.
2: 앞으로 큰 사발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되겠어.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해.
1: 축하한다, 축하요.
2: 야, 감사.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 돼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6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래.
1: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린 된다.
2: 야.
1: 맞습니다. 이야, 대박.
3: 어머니, 사람들도 사시고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은가 나 이거 빨리 링기해야 되겠는데 늦었구나.
1: 신쿠메유.
2: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와 젠가?
3: 말이 다 하는 거 젠가? 라발, 와, 한쪽 한 미술 봐.
1: 미술.
2: 이거 봐봐.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라발. 와, 한쪽 한 민발팅아 봐.
1: 아, 민발팅라, 따다리 민발팅라.
3: 있을 때마다 야 전화 칠거 생각하면 정말 야 머리 그저 분열 뜨죠.
2: 아, 그 말은 맞었고. 그저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그저 어머 이렇게 사나 르네 나면.
2: 얼쑤그만. 나도 내 생신 치르느라고 있잖아. 예. 온 한날 전화통이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2: 내가 한 번도 요 오른쪽 맨피 올 뻔했어.
3: 그거 많이 보겠어.
2: 어찌나 지금은 이렇었구만.
3: 어디 이랬어? 나 한쪽이 이렇게
2: 쉬웠어. 아, 이 아줌마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너 세상에 먼저 병신 만들 일이 있으면.
3: 내 걸 어떻게 먼저 댕기 해지겠어.
1: 예, 저 부인 먼저.
2: 아, 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됐구만.
3: 어째서?
2: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
2: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2: 그 집안도 붙었어.
1: 그 집안도 붙었어.
4: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아, 이렇게 돈 일에 얼굴을 붓기지 말고.
2: 예.
4: 아, 집에 하는 은혜 할 겸.
2: 예. 그, 우리 안에, 어, 공모 중점, 아, 그, 중점 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 할 겸 붙었어.
4: 아, 중도 안에.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2: 통해. 아, 그래서 그렇자고.
4: 그렇자고. 저 집에 하는 은혜학교 붙었어.
3: 우리 안? 예. 우리 안은 리영근 사님 순나 이때 아재가 탁 붙었어.
2: 아이고. 내 소리를 하고 있구나.
3: 어째?
2: 무슨이라? 사립대학이라.
3: 야,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4: 자자 이랍시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2: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4: 이거
2: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3: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를 하면서리 침에 깎이겠어리. 여자 끝이지요.
4: 아는 사람들이 옳습니까?
2: 이게 어째 영기신의 전화번호 책 뺏기 왔잰가?
3: 친구들 그러면 정당하셔. 내 얘 요래봐도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지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2: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 없구만. 예.
3: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
2: 아이고. 하긴 그렇었구만.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습관이다.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3: 무슨 바람?
4: 무슨 바람?
2: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예. 생일이란 건 예.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성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4: 예, 그래.
2: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4: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2: 네?
4: 네, 그런 게.
3: 아이고,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4: 네.
3: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2: 무슨 게란 돈?
4: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초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셉니다.
2: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이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3: 아이고,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에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것이 친구들이 시동 생기는 시대만 한 네, 여섯 번은 달렸습니다.
2: 여섯 번도?
3: 예.
2: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10번 넘어갔다 왔어.
3: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2: 아이고, 그거 한결에 하다.

0: 마.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 마예. 내 5년 동안 내 야드뻔 내 갔다 왔구만.
1: 미진나래.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야드뻔.
0: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듣는다. 이거 봐봐. 네.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 예? 네 번 결혼했어.
1: 네? 네.
0: 그 결혼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가 또 다울 장치를 또 네 번. 그래가 오는 동안 야드뻔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재간도 있다.
2: 아이고,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체놓고 누구시 군년 1년 막으시. 오, 동창만해도 12번이나 다녔습니다.
0: 동창만해만 12번?
2: 어찌
0: 아니 그게 거짓말 그래.
2: 어머니, 한 번만 일만 중에서 한 번?
0: 한 번.
2: 다시 한 여름을 일만 중에서
0: 한 번.
2: 그리고 풍년 가을 맞으면서 냈다.
3: 한 번.
2: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0: 모두 네 번
1: 맞으면서. 네 번.
2: 그래 네 번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패지.
3: 예.
2: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추동 그랬거나 네 번, 3, 4, 12, 12번.
1: 맞습니다.
2: 우리 조직연회가 싹 승리됐습니다. 미쳤어.
1: 하여간 예,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0: 네. 노벨사 말입니다.
1: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통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소아과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겠어.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야! 그래,
0: 야, 그날이 빨리 오라.
2: 아이고, 그날이 빨리
1: 오라. 아, 내가 먼저 해줘.
0: 아, 예.
2: 없어,
0: 예. 예, 됐다. 치셔. 그 번호 누를 줄 안가?
2: 안가.
1: 오, 똑똑하다.
0: 치셔. 괜찮지? 집에서 아이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2: 아빠 욕한다.
0: 이리 고문하러 오세요. 치워.
2: 연희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3: 여보, 내 것 먼저
1: 해. 아, 내가 먼저 해, 남자. 어째?
2: 좀 조용하면 안 된가?
3: 차라, 차라.
4: 손님이 성격을 쓴다.
0: 손님이 치시.
2: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야, 우리야.
0: 너네 아랑은 무슨 소리야?
2: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0: 아우야, 놀랐다, 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1: 아이, 내가 먼저 해야 돼.
5: 남아있어,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자라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한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예? 선생님, 꼭!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로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탈을 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아 저기 아이보도 40돈 아니고 30돈 18돈 아이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돈이 싸게.
3: 아름다운 마무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시들해졌을 때 처음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듯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김영진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면서 책을 읽고 가족과 여행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힘이 되어준 가족에게 노래 추억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젊음의 비결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피카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나는 이전에 내 그림을 거슬러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사람의 지적 내면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훈춘시에 거주하는 윤미열 씨는 고중을 졸업한 지 30년이 되지만도 동창들을 만날 때면 꿈 많던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름밤이면 꿈도 익어간다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쉬어갈 수 있고 영혼이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여름밤에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을 충전해 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만한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속담,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일이나 큰 일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대충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중요시하며 그 작은 일들이 쌓여 결국 큰 성과나 결실을 이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작은 노력들이 쌓인 결과로 나타나며 작은 일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태도가 결국에는 크고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일상적인 습관이나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바른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옛날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농부들은 하루하루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농업은 매우 반복적이고 작은 일들이 많이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대충 처리하면 결국 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밭을 기르는 데 필요한 작은 관리나 세심한 주의가 없으면 곧 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농부들은 작은 작업들을 성실히 해나가며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부들은 작은 일들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고 이를 속담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작은 일을 철저히 성실히 하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결국 이 속담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속담은 또한 손재주가 중요한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수나 대장장이와 같은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작업 하나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정성스럽게 일을 처리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하나하나가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이 생겨난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시작할 때부터 작은 일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기본적인 점검을 철저히 했으며 밭에 있는 작은 잡초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해 처리하였고 작은 농작물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 농부의 태도가 다소 지나치게 성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농사일이 힘들고 작은 일 하나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농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밭은 점차 건강한 작물로 가득 찼고 다른 농부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좋은 결과를 낸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작물들이 튼튼하게 자라게 되었고 농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결국 큰 성과

0: 농사를 거두게 해주었고 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며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보여준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의 가장 큰 교훈은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작은 일은 소홀히 하거나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작은 일들이 일상의 기초를 이루며 그것들이 쌓여서 큰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작은 업무나 매일의 학습과 같은 일들이 그 자체로는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업무 처리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이 점차 향상되며 결국 큰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그런 사람은 큰 기회나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속담은 자기 개발과 성장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일들을 성실히 처리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씩 운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작은 목표들이 쌓여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실한 작은 실천들이 자기 개발의 토대가 되며 장기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실함은 언제나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작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사람은 팀워크와 동료들 간의 협력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며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책임감과 신뢰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결국 성공을 이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하루의 작은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꾸준한 노력은 단기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장기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실하게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자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일에서의 성실함이 결국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며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큰 목표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며 일상 속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취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면 누구나 익숙한 주제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를 경험했거나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단순히 몇 킬로그램을 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기 인식에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프로에서는 다이어트에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조절하여 다이어트 길을 더 순조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다이어트 마음가짐의 중요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에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좋으면 다이어트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세울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마음가짐이 나쁘면 다이어트가 힘든 일로 느껴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음가짐이 다이어트 목표를 결정합니다. 다이어트 목표는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한 달에 3kg을 빼는 것과 같은 적당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10kg을 빼겠다고 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작은 실수에 쉽게 좌절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다이어트 도중에는 다양한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이러한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어려운 상황에 맞서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에도 운동을 하면 이것은 의지력을 키울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가짐이 나쁜 사람은 곧바로 포기하고 불만을 느낍니다. 마음가짐이 성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그 성과를 유지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다이어트 후에도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가짐이 나쁜 사람은 이제 다 끝났으니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분, 다이어트 중 흔히 겪는 마음가짐 문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리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변화도 따라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흔히 겪는 마음가짐의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는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체중 감량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느 순간 체중이 정체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체중계에 나온 숫자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증가할 때 마음속에서는 이게 다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며 그로 인해 과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때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결국 다이어트를 포기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방법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우리의 의사결정을 흐리게 하고 일시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 식탐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체중 감량의 속도를 비현실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꾸준히 하되 몸은 개인마다 다르게 반응하므로 체중의 변동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중계에 의존하지 않고 체지방률이나 옷의 핏, 체력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운동,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부정과 좌절감. 다이어트 중에는 실패나 좌절감을 경험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식단을 지키지 못하거나 운동을 게을리한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연속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먹은 후 체중이 오히려 늘거나 변화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잘 못한다. 결국 나는 아무리 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자책하면서 다이어트를 아예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적 사고는 다이어트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실패를 한번 겪었다고 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실패로 이끄는 길입니다. 실패는 다이어트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입니다. 다이어트에서의 실패는 단지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며 이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이어트의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지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너무 큰 압박감을 주지 말고 작은 실수는 배운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다이어트 여정에서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다이어트는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과도한 절식과 식이장애, 빠르게 살을 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절식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루 한 끼만 먹거나 칼로리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체중이 빠질 수 있지만 이런 절식은 신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절식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하고 면역력 약화, 피로감 증가, 소화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절식하는 경우 나중에 폭식이 찾아올 위험도 커집니다. 절식은 일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고 체내 대사율이 낮아지며 결국 체중 감량이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절식은 식이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다이어트에 대한 지속적인 의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식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칼로리 섭취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골고루 섭취하며 하루의 칼로리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절식이 아니라 꾸준히 운동을 병행하여 신체가 더 많은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소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다이어트 마음가짐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의 과정만이 아닙니다. 마음가짐, 즉 마음의 상태가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가짐이 긍정적일수록 다이어트를 더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목표 설정. 다이어트를 할 때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좌절감이 커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MRT 원칙을 활용하면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목표로는 매주 1kg 빼기, 장기 목표로는 3개월 내 10kg 빼기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진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동기부여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이나 매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면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 자신을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체중을 달성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성취감을 누려보세요. 자기 격려와 긍정적인 사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작은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격려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다이어트는 종종 길고 지루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성취라도 반드시 칭찬하고 축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00보를 더 걸었다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 편 본다거나 한 달에 3kg을 빼면 새로운 옷을 사는 식으로 자신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즐겁고 보람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기 격려는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이어트 중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잘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와 같은 말을 자기 자신에게 자주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믿고 격려할 때 다이어트의 힘든 순간도 보다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와 커뮤니티 만들기.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동기부여가 지속되지 않아서입니다. 지원받고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커뮤니티와 연결되면 혼자서 느끼는 고독감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다이어트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의 격려와 지원을 받는 것이 다이어트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온라인 다이어트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다이어트 카톡방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식단이나 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면 더욱 긍정적인 다이어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다이어트를 이어가면 고립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과 관용, 다이어트는 장기적인 과정이고 중간중간 작은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수용과 관용의 태도입니다. 다이어트 중 한 번의 과식이나 한 끼를 잘못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다이어트의 지속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이번에 과식을 했지만 그것이 다이어트 전체를 망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과식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완벽한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일 뿐이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면 다이어트는 더 이상 스트레스나 부담이 아니라 즐기며 할 수 있는 여정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즐기는 태도, 다이어트는 자기 관리의 일환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이어트가 힘들고 지루할 때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과정 자체가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를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의 작은 성취들을 축하하며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합리적인 목표 설정, 자기 격려, 지원받기, 자기 수용과 관용을 통해 긍정적인 다이어트 마음가짐을 키워나가면 다이어트는 훨씬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이유는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0: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이어가면 그 어떤 어려운 순간도 극복할 수 있고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평양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네, 월요일에는 특이하게 장기적인 생물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심장 건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한 가지 뚜렷한 생물학적 현상인 월요일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이런 효과가 두 달 후에도 감지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월요일 불안장애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제작자와 은퇴자 군체에서 모두 관찰될 수 있는데 이는 근무 주간의 시작 시간과 인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불균형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중앙대학 사회과학학원 사회학부 타라니 차돌라 교수와 동료들은 이 연구에서 세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실험 대상의 월요일 코르티솔 수치가 평소보다 23% 높았습니다. 둘째는 비근무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퇴직자 중에도 월요일 불안증이 여전히 존재하여 직장 스트레스만으로 월요일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는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월요일에 심정지 및 심장 발작이 발생한 확률이 19% 증가했는데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실조가 잠재적인 생물학적 연관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코르티솔 수치가 장기간 증가하면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과 면역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전 연구에서 평일에 인간의 코르티솔 수치가 주말 휴식일보다 높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월요일 특유의 스트레스가 있으며 잠재적으로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하시기로 네, 우리는 일상생활 중 운동, 음식과 양생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휴식과 근무 방면에서 적당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네, 늦게 자는 시간은 저녁 11시를 넘기지 말아야 하고 아침 기상 시간은 6시에서 7시가 가장 적당합니다. 네, 충족한 수면을 보장해야 하고 점심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삼복은 운동 황금기인데요. 네, 아침 5시에서 7시, 저녁 6시 이후에 운동할 것을 권장하고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더위가 한창이니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네, 음식 방면에서 동과, 오이, 해미, 팥, 봉룡 등 천여 제습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신체의 무거운 느낌과 부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 방면에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면 주어 전해질 특히 나트륨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네, 맹물만 마시지 말고 네, 연한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화가 달라도 우리 아기를 달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것은 아이를 안고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동작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인체 실험을 진행했는데 15쌍의 산모와 아기를 초대했고 아이들은 약 2살이었습니다. 모든 엄마는 아기의 뒤통수, 등, 배를 차례로 만지며 각각 1분씩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심전도 센터와 영상으로 아기의 심박수와 전신 동작을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등을 쓰다듬어야만 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실험에서 엄마들이 아기의 등을 쓰다듬는 평균 속도가 약 초당 10.5cm라고 밝혔습니다. 이 속도는 C촉각 섬유라는 피부 신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즐거운 촉감을 전달하고 아기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달래기 반응은 인간만의 것일까요? 네, 과학자들은 젖을 떼기 전에 새끼쥐를 관찰했습니다. 어미쥐는 발로 만지지 않고 새끼의 몸을 반복적으로 핥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부드러운 솔로 새끼쥐의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핥는 행동을 모방하고 동시에 새끼쥐의 근육활동, 심박수, 뇌파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결과 새끼쥐의 근육활동이 급격히 약해지고 심박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뇌파도 같은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주면 새끼쥐가 비급속 안구 운동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네, 쓰다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 역할도 했습니다. 새끼쥐는 어미쥐와 분리된 후 일반적으로 코르티코스테론이 급증하지만 분리 시간 등을 계속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이 호르몬의 급증이 크게 억제되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엔 사천성 파종시 파주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요명한 고진 은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49번째는 그리움이 강물 같은 동네 은양입니다. 은양 고진에는 두 갈래 강물이 동네를 흐르고 주변에는 청산이 둘러서고 그 속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안겨 있습니다. 14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은양에는 명승고적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은양은 또한 편리한 교통으로 산업이 발달해 예로부터 미니 상해로 불리고 꼭 거쳐야 하는 곳의 의미로 그리움의 강물 같은 동네로 불립니다. 최고의 번성기를 누릴 때 은양에는 37갈래의 골목이 있었고 그중 9갈래가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7,800년 전 명조의 품격을 가진 노장가가 가장 특색이 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명조 때 한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조성한 이 거리에는 현재 일반 가옥 50여 채가 있습니다. 대체로 2층 구조로 된 이런 가옥들은 호화로운 조각물을 자랑합니다. 지세를 따라 형성된 거리는 혹은 올리막길로 되거나 혹은 내리막길로 되며 혹은 건물을 안고 구비를 돌면서 인문과 자연 간의 조화를 이루고 그로 인해 노장가는 은양에서 가장 운치 있는 보행가로 됩니다. 그 밖에 상정가와 하정가는 홍군 문화유적이 가장 많은 거리입니다. 1932년 12월 중국 공농홍군이 이곳에 근거지를 설립해 400m 길이의 이 거리에는 현재 홍군 유적이 13곳이 남아있고 홍군 승리 만세 등 슬로건들이 남아 보는 이들을 어제로 데리고 갑니다. 은양의 고건물들은 사천성 북부의 특색과 명청식의 특색을 갖춰 푸른 기와를 떠이고 있습니다. 은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들로는 문창각과 우왕궁, 무성궁, 만수궁 등입니다. 은양 옛거리의 랜드마크인 문창각은 명조 때의 건물로 높이가 20m에 달하고 우아함과 장엄함을 두루 갖춥니다. 이 밖에 은양에는 산 기슭 물가에 자리 잡은 수상 누각들도 있습니다. 천여 년 전에 시작된 이런 건물들은 날아갈 듯한 처마에 화려한 조각과 그림을 자랑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3층 혹은 4층으로 된 이런 수상 누각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별다른 운치를 자랑합니다. 기슭에 위치한 은양의 영호는 물에 있고 물 위에는 모양이 상이한 다리들이 경관을 형성합니다. 청조 때 청석을 깔아 만든 기봉교는 채색의 봉황이 이 다리에서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해서 이름이 기봉교입니다. 은양 대고의 안쪽에는 비파탄과 장군석이 놓여 있습니다. 비파탄에는 높이 6m 되는 커다란 바위 5개가 비파의 모양으로 놓여져 있는데 강물이 불어 바위를 넘으면 하늘의 소리인 듯 아름다운 비파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은양대고의 교각 하단에는 은양의 목자거리가 자리를 잡아 다양한 목걸이를 경영하는 식당과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들비해 항상 인파로 붐비고 밤이 되면 야시장이 서서 더욱 흥성거립니다. 은양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제당 마병입니다. 질 좋은 밀가루와 찹쌀, 밀, 홍탕, 깨, 깨기름 등으로 둥근 달 같은 노란 떡을 만드는데 그 맛은 먹어보면
영원히 잊지 못할 정도로 일미입니다. 은양에는 룡주놀이와 혼례식, 등불놀이, 절간장 등 다양한 민속 행사가 오랫동안 전해집니다. 불교 문화도 풍부해 은양에는 백운사와 문치체, 전불람, 등과사, 보현사 등 많은 절이 있습니다. 은양의 산과 물, 건물과 사람들 속에는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이야기와 천불이 불법을 논한 이야기, 서우가 달을 바라보는 이야기, 선녀가 머리를 빗는 이야기 등 아름다운 전설도 많습니다.

네, 사천성 파종시 파주구에 위치한 은양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파종에서 은양을 오가는 교통편이 많고 10여 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호놀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에는 청정이 풀을 싱싱 젖구요. 세상에 우리로인 풀을 청청 멋이로다. 호호 백발 염색하고 백발 수염 깎으니 어물 때 기어대 갔나 등꼬부리 허리 폈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하늘의 구름은 두리동실 구경 가고 명절에 우리로인 어화동동 춤노래세. 만복받아 장수하고 근심 걱정 모르더니 동방사기 그 누구냐 신선로인 젊어지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0: 이번 주엔 정호은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혼을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8월 6일은 할빈 음악의 날로 거리의 광장부터 전문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아름다운 선율이 도시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빈 소피아 광장에서는 야외 교향 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은은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광장 상공에 감돌았습니다. 80여 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신주 애악 교향 악단은 태양도 환상곡, 변방의 샘물은 맑고 깨끗한 해 등 다수의 명곡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주 애악 교향 악단과 할빈 교향 악단이 공동 창작한 빙설 열무가 초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품에는 할빈 특유의 빙설 문화, 유럽 대륙 음악의 정취, 본토 민속의 향기가 어우러져 경쾌하고 열정적인 선율과 힘찬 리듬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할빈의 도시 품격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휘자 리학빈이 가족 4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딸 리양과 사위는 독일의 프로악단에 소속됐는데 매년 여름마다 고향 할빈으로 돌아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공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은 전문 공연장에서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할빈 노회당 음악당에서는 현악 4중주 공연이 펼쳐져 관객에게 최상의 클래식 음악 감상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단독 공연 외에도 무료 음악 강좌 프로그램이 병행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이 음악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할빈이 간직한 예술적 저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2026 할빈의 여름 음악회 시즌이 시작된 이래 음악당 단독 공연, 야외 무대 공연, 거리 소규모 연주 등 각종 음악 행사가 룩에 2000여 차례 개최되며 할빈의 상징인 음악의 도시 브랜드 위상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일전 제1회 태양도 영화 주간 개막식이 할빈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가무, 스토리텔링, 희극, 시추에이션 드라마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 형식으로 할빈 영화의 100년 저변과 도시 문화 매력을 전방위로 선보였습니다. 감독 소계훈, 작가 량효성, 각본가 전용선은 할빈과 따뜻한 인연을 공유했으며 할빈 도시 문의 명함 명예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태양도에서의 빛과 그림자의 약속을 주제로 하는 제1회 태양도 영화 주간 기간에는 명화 상영, 산업협의, 창작자 살롱, 야외 상영, 영화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분야의 행사도 개최됩니다. 이어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 주간도 열리며 100여 명의 영화인, 업계 종사자, 게스트와 미디어가 이번 여름 영상 향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일전 투자 룡강, 룡상총회 흑하행 산업협력 매칭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00여 명 룡상 엘리트들이 흑하에 모여 룡상의 힘을 모아 대북개방의 힘을 실어주자를 주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상업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흑하시는 룡상총회와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현시구의 우량기업과 여러 고품질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흑룡강 공항그룹은 총 19,693편의 항공기 이착륙을 보장하고 연인원 282만 5천 명 여객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6.3% 증가한 수치로 여름철 운송기간 동기 대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중 할빈공항은 총 15,661편의 항공기 이착륙을 보장하고 여객 연인원 238만 5천 명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0: 5.9%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여름철 운송기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단일 최고 운항 편수는 545편, 단일 최고 여객 수송 인원수는 연 인원 84,900명으로 이 역시 성수기 기준 단일 최고 기록을 경신해 할빈 항공시장의 강력한 회복 활력과 문화 관광 소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할빈 빙솔 대세계의 올여름 새 관광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신규 음악 분수쇼가 8월 7일 금요일 정식으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음악 분수는 할빈 빙솔 대세계 야취 공원 남측 호수에 위치하며 상징 경관인 눈송이 관람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연 호수를 기반으로 조성된 이 시설의 수영 면적은 약 500제곱미터에 달하며 기존 자연 호수를 몰입형 무대로 탈바꿈시켜 독특한 여름 관광 자원을 형성했습니다. 제8회 흑룡강성 조선족 전통장기 대회가 지난 8월 8일 할빈시 아성구 조선족 중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흑룡강성 조선족 장기협회가 주최하고 할빈시 아성구 조선족 장기협회와 아성구 조선족 중학교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연변 심양, 단동, 천진 및 흑룡강성 각 지역에서 28명의 장기 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는 승부를 넘어 조선족 전통장기의 맥을 잇고 장기 애호가들이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중국 장기를 바탕으로 발전한 조선족 전통장기 특유의 행마와 규칙이 적용돼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19세 청년부터 78세 원로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은 7라운드 적분 순환제 방식으로 치열한 대국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의 수를 칭찬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심양의 류상룡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상의 김정주 선수가 준우승, 해림의 현덕수 선수가 3위에 올랐으며 라북의 김창근, 조수일, 목단강의 한성필, 박광파, 밀산의 김철 선수가 4위부터 8위를 차지했습니다. 류상룡 선수는 우승해 영광스럽다며 승패를 넘어 많은 분들과 전통장기의 매력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장기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1번째 시간입니다. 류초농네 집. 저녁 밥상을 마주한 류초농이 손으로 턱을 고인 채 온갖 소심에 잠겨있다. 그의 남편이 반찬을 집어주며 걱정스레 말한다.
1: 젖 먹소. 그러다 몸상할 수 있어.
0: 류초농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혼자 도리머리를 젓는다.
2: 난 이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태 거짓말을 했으니 이젠 더 심한 거짓말로 덮어야 해. 딸을 만나기 전에는 리소당이 절대 안 불러서요.
1: 정말 한석이와 맞짱이라도 뜨려고? 그럼 이길 수 있겠소?
2: 한병선한테 찍히면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절대 날 가만두지 않을 거고, 리소당의 미움을 사면 뼈도 못 추릴 거예요. 그가 지난 일을 추궁하면 난 콩밥 먹을지도 몰라. 해서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네.
0: 종성이 아내 소평은 시장 골목길에 난자를 버리고 농산물을 팔고, 종사존이 그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다.
3: 자자자, 여기 보세요. 싱싱한 본집안 토성월입니다. 어라버니, 해바라기 시작하세요.
4: 사돈아.
3: 자자, 여기 좀 보세요. 사돈아.
0: 류초농이 찾아와 종사존을 부른다. 머리를 단발로 자른 종사조는 오랜만에 보는 류초농을 마주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5: 류주임?
3: 아주머니!
5: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2: 네 오빠가 알려줬어. 사전아, 퇴학이 뭐 장난이니? 너 이러는 거 뭘 하는지 알아? 막대 먹었다고 한다. 됐어, 여기서 할 말이 아니지.
5: 저 형님, 저 집에 다녀올게요.
3: 아니,
0: 종사존이 류초농과 함께 자신의 거처로 온다.
5: 아, 들어오세요.
0: 집안에 들어선 류초농은 낡은 가정 기물이며 사처에 널려있는 농산물들을 둘러보며 입을 딱 벌린다.
2: 맙소사. 너 여기서 지내니?
5: 네. 물 따라 드릴게요.
2: 아니. 됐고, 앉아봐. 앉으라니까. 정사전, 너 제정신이야? 그 가난한 시골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대학에 갔으면 편안하게 살 것이지. 이게 다 뭐니? 어?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어? 뭐 하자는 거냐고.
5: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어때서요?
2: 애처럼 굴지 말고 집에 들어가. 목지랑 새롭게 시작해. 한석이더러 학교 측에 말하라 할 테니 학교는 계속 다녀. 어?
5: 집에 안 가요. 묵지 씨가 이혼하자는데 하면 되죠. 누가 겁난데요?
2: 사전아, 너 참 변덕스럽구나. 그때 누가 나한테 달려와서
4: 울고불고 하면서 나더러 묵지를 찾아가 이혼을 막아달라고 한 게 누군데? 넌 잊었는지 몰라도 난 안 잊었어.
5: 어쨌든 집에 안 가요.
4: 정사전, 너 잘 들어. 너 오늘 좋든 싫든 무조건 집에 가야 돼. 이건 정치 임무야. 니네 시아버지 한병선, 한석이가 널 오래.
0: 한병선네 집. 선성상이 리소당과 당비자를 차에 모시고 대문 앞에 이른다.
6: 찰수 선생, 여기가 한석이 댁입니다.
0: 차에서 내린 리소당이 한병선네 집 앞에서 한참을 둘러본다. 선성상이 그들을 안으로 권한다.
6: 찰수 선생, 한석이께서 기다리십니다. 자, 들어가시죠.
7: 그러지.
0: 대문 안으로 들어선 리소당은 알뜰하게 가꿔진 정원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한편 집안에서는 진혜화가 한병선의 온미모시를 바로잡아주며 리소당네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8: 아줌마가
9: 됐어.
6: 한석이, 진수이.
8: 네.
6: 찰스 선생께서 오셨습니다.
9: 아, 왔어? 어이구, 찰스 선생. 어서 오십시오. 어서.
8: 아, 네.
9: 여보, 서당이야.
8: 반가워요.
0: 이때 류초농이 종사전을 끌다시피 하며 한병선네 집문 앞에 이른다.
5: 빨리
4: 먼저 들어가. 문 열어.
0: 정문에 들어선 종사존이 옅은 한숨을 내쉬는데 류초농이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고 집안으로 향한다. 한병선과 진혜화가 리소당네를 거실에 모시고 있다.
8: 아줌마, 얼른 차려내와요.
9: 네, 네, 오셨습니다. 네.
5: 어머니.
9: 어떻습니까?
5: 아저, 아버지, 저희 모셨어.
9: 건강 그렇게 사치요.
5: 네.
9: 어떤 동지들은.
5: 네.
0: 종사전이 쭈뼛거리며 인사를 하는데 진혜화는 얼른 그를 주방에 보낸다.
9: 며칠 사이에 팍팍 쓰러지지 않습니까? 혈압이 아니면 혈당이 문제지요.
5: 네. 가두세요.
0: 류초농이 진혜화를 따라 거실에 들어선다. 잠시 뒤 종사존이 컵에 따뜻한 차를 담아내어 온다.
5: 차 드세요. 과일도 가져와. 얼른.
0: 진혜화의 분보에 종사존이 급히 과일 가지러 나간다.
9: 아, 그러니 우린 그래도 우리 그나마 괜찮습니다.
5: 자자, 과일 드세요.
0: 소파에 앉은 리소당은 한병선의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안팎으로 분주히 오가는 종사손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종사손이 과일을 내오자 한병선이 리소당에게 그를 소개한다.
9: 소당 아저씨야. 얘가 우리 며느리 사손입니다.
5: 아저씨 반가워요.
9: 잠깐만.

0: 인사를 마친 종사손이 돌아서 나가려는데 리소당이 그를 불러세운다.
1: 네가 사손이니?
2: 네.
1: 내 딸 이름도 사손이야.
2: 아, 그래요? 그럼 나랑 이름이 똑같나요? 전 정사손이라고 해요.
0: 리소당이 정사손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한다.
1: 아니라, 사실 내 성은 종씨가 아니다. 내 친엄마는 서움이고 친아버지는 리소당이다. 그러니 넌 네 사손이고 내가 네 친아버지다.
0: 너무나 뜻밖의 얘기에 한병선과 진혜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종사손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리소당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2층에서 내려와 거실에 들어서려던 한목지가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굳어진 채 리소당의 말을 계속해 듣는다.
1: 난 1959년 2월 23일 새벽 5시쯤에 태어났고 돼지띠야. 내가 한 달이 됐을 때 내가 내 발목에 박물발찌를 채워줬다. 막실망망이란 네 글자를 새겼어. 후에 내 엄마가 모함을 당하고 핍박에 못 이겨 자결을 했다.
0: 서움의 얘기가 나오자 한편에 서 있던 류춘홍이 진혜화를 흘끔 바라본다.
1: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도피했다. 떠나면서 늘 동료한테 부탁했었다. 문화역사연구소에 리양 아저씨한테 말했다. 그가 늘 남의 집에 입양 보냈는데 이번에 돌아와서야 내가 전진공사 수수촌 종로군 집에 입양됐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넌 종씨가 된 거다. 사조나, 보여줄 게 있다. 자, 보거라. 이건 내 첫돌에 엄마가 널 안고 해방로 사진관에서 찍은 첫돌 기념 사진이다. 잘 봐라. 이분이 내 친엄마 소음이고 내가 내 친아버지 리소당이다.
0: 예고 없이 들이닥친 충격적인 사실에 종사조는 몸을 뒤로 비틀거리더니 곧 밖으로 뛰쳐나간다. 거실 밖에 있던 한목지가 그를 부른다.
3: 사조나!
0: 모두의 눈길이 한목지에게로 향한다. 그들을 바라보던 한목지가 다시 종사조를 쫓아간다. 허둥지둥 바깥으로 나와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는 종사조는 등 뒤에서 한목지의 소리가 들리자 쫓기듯 대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3: 사조나! 사조나!
0: 한목지가 그를 쫓아간다. 한편 집안에서는 리소당이 무거운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간다.
1: 한석이, 진주임, 그리고 류주임, 당신들은 내가 돌아올 줄 몰랐을 겁니다.
0: 소파에 앉은 한병선, 진혜화, 류춘홍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다.
1: 사실 나도 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난 딸을 찾으려는 이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오늘 드디어 내 딸을 찾았습니다. 근데 내 딸이
0: 목이 메어 잠깐 말을 잊지 못하던 리소랑이 다시 천천히 입을 연다.
1: 한석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손을 돌려주십시오. 걔를 해외로 데리고 가게 해주시오. 평생 아픈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을 떠나게 해주시오. 나한테는 지금 사존이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온전한 가정이 있지만 내 남은 생애는 내 딸밖에 없습니다. 내 딸을 더는 고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사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달갑게 내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한상에, 난 족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니 내 결심을 깨고, 예,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오. 그럼 이만.
0: 리소당이 당비서와 함께 나가자 눈치를 살피던 류초농이 가방을 쥐고 일어선다.
4: 한석이, 죄송해요.

0: 종사손의 고향집. 문이 벌컥 열리며 종사손이 들어선다. 문의 등을 기댄 채 맥없이 서 있는 종사손을 본 그의 어머니가 손에 쥐었던 바늘 질감을 놓으며 걱정스레 묻는다.
1: 사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2: 엄마, 나 엄마 친딸 맞아요? 엄마, 말해봐요. 나 친딸 맞죠? 내가 정사전이에요, 리사전이에요? 엄마, 말해봐요. 나 정사전이에요, 리사전이에요?
0: 정사전을 찾아온 한목지가 문 밖에서 걸음을 멈춘다. 어느새 정사전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2: 난 정사전이고 엄마 딸이에요. 내가 정사전이지 어떻게 리사전이에요? 그 사람 거짓말해요. 내가 리사전이래요. 그럴 리 없어.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나 정사전이야. 그래, 나 정사전이야. 리사전일 리가 없잖아.
0: 도무지 믿기지 않는데 혼자 중얼거리는 종사전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만 보고 있다.
2: 다 종사전이야.
0: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한목지가 말없이 발걸음을 돌린다. 본병을 손에 든 요추농이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진애화가 책상에 마주 앉아 잡지를 펼쳐들고 있다. 류초농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3: 진주임, 일찍 하네요.
1: 그래.
3: 어쩌냐, 잘 주무셨어요?
1: 그럼, 아주 푹 잤지.
3: 진주임, 무슨 일 있어요?
1: 아니,
0: 진애화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쌀쌀하게 말을 내뱉는다. 웃음을 거두고 주변을 살펴보던 류초농이 문을 잠그고 진애화를 향해 돌아선다.
3: 진애화, 말 안 해도 알아. 어쩌냐고 일로 나한테 따지러 온 거. 우리 둘의 딱친구, 처음에 남편이자 사전의 친아버지 리소당이 돌아왔어. 그가 돌아온 목적은 친딸을 찾기 위해서지. 내가 그걸 아는 이상 어쩌겠어. 그들을 만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한 거야? 잘못 없어. 서우미의 죽음을 나도 회피 못해. 그동안 서우미의 죽음이 바위돌처럼 날 지지눌러서 숨이 막혔어. 숨 막혔다고. 서우미한테 미안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그의 딸이 농촌에서 고생고생하기에 너네 집에 보내 그의 인생과 생활 심지어 모든 걸 바꿔주라 해서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진애화, 서우미의 죽음이 너와는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0: 드라마 인생향연 6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2번째 시간입니다. 본병을 손에 든 요춘홍이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진혜화가 책상에 마주 앉아 잡지를 펼쳐들고 있다. 요춘홍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1: 진주임, 일찍 하네요.
2: 그래.
1: 어쩌냐, 잘 주무셨어요?
2: 그럼 아주 푹 잤지.
1: 진주임, 무슨 일 있어요?
2: 아니.
0: 진혜화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쌀쌀하게 말을 내뱉는다. 웃음을 거두고 주변을 살펴보던 요춘홍이 문을 잠그고 진혜화를 향해 돌아선다.
1: 진혜화, 말 안 해도 알아. 어쩌냐고 일로 나한테 따지러 온 거. 우리 둘의 딱친구, 처음에 남편이자 사촌의 친아버지 리소당이 돌아왔어. 그가 돌아온 목적은 친딸을 찾기 위해서지. 내가 그걸 아는 이상 어쩌겠어. 그들을 만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한 거야? 잘못 없어. 서우미의 죽음을 나도 회피 못해. 그동안 서우미의 죽음이 바위돌처럼 날 지지눌러서 숨이 막혔어. 숨 막혔다고. 서우미한테 미안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그의 딸이 농촌에서 고생고생하기에 너네 집에 보내 그의 인생과 생활 심지어 모든 걸 바꿔주라 해서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진혜화, 서우미의 죽음이 너와는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0: 말없이 요춘홍을 쏘아보던 진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요춘홍은 분을 사귀지 못해 주먹으로 상을 내리치며 중얼거린다.
1: 그동안 네가 날 오죽이야 올리고 가르치고 깔궜어. 이거 해라 시키고 저거 해라 시키고 잘되면 네 공로고 잘못되면 내 책임으로 돌리고 네 절이 내 약점 잡은 것밖에 더 있어? 넌 알거든. 내가 묵은 장부를 뚫추는 거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는 거.
0: 흥분한 요춘홍이 빈 책상을 마주하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진혜화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서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1: 이 몇 해 동안 난 정신적으로 니들한테 너무 억압당했어. 내가 나한테 퇴로를 남기면 안 돼? 안 되냐고. 진혜화, 말해봐. 너 재간 있으면 진혜화 어디 한번.
0: 잣대질을 하며 돌아서던 요춘홍은 문 가까이에 서 있는 진혜화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입을 꼭 다문 채 자신을 쏘아보는 진혜화를 바라보던 요춘홍은 급기야 소를 내려오고 온 얼굴에 웃음을 바르며 진혜화를 부른다.
1: 진지.
0: 진혜화가 천천히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고프를 들고 말없이 돌아선다. 문을 나서려던 진혜화는 걸음을 멈추고 류춘홍을 향해 몸을 돌리며 한 마디 내뱉는다.
2: 연기 잘하네. 계속해봐.
0: 한목지와 종사손이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하고 있다. 집 대문 앞에 이른 한목지가 종사조를 향해 돌아선다.
3: 사조나, 그분은 내 친아버지야. 좋든 싫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0: 정사손이 아무 말 없이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 안에 이른 두 사람이 의자에 마주앉는다. 한목지가 입을 연다.
3: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는 확고해. 너한테 전화라고 해서. 첫째는 내 친어머니한테 죄송스럽고.
0: 정사존이 급히 손으로 한목지의 입을 막는다.
1: 목지씨, 말하지 마요. 나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 그저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0: 정사손이 한목지 손을 잡으며 그의 품에 기댄다.
1: 목지씨, 미안해요. 퇴학은 목지씨한테 어해받기 싫어서 했어요. 또 누구든 우리 감정에 영향 주는 게 싫어요. 그리고 친아버지 고모고 다 필요 없어요. 난 목지씨만 있으면 돼요. 챙겨주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함께 살면 돼요.
0: 한목지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정사존의 어깨를 다독인다.
3: 됐어, 사존아, 그 말은 그만해. 다들 마음이 어수선하니까 어떤 일은 천천히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오늘부터 집에서 지내. 그럴 거지.
0: 정사존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목지의 품을 파고든다. 한편 종성에 거쳐 소평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침대에 누운 종성은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4: 이봐요.
5: 왜?
4: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공장에 안 가봐도 돼요?
5: 에이고, 그깟 공장을 천장더러 뭐라지 뭐.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소.
4: 자기가 벌려놓고선 왜 그렇게 태평해요?
5: 이봐, 그깟 공장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라.
4: 됐네요. 가기 싫으면 정신 먹고 내가 대신 가볼게요. 됐죠?
0: 이때 밖으로부터 정성을 찾는 소리가 들린다.
6: 저 실례지만 정성군 댁이 맞습니까?
4: 누구세요?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찰스 선생.
0: 리소당을 본 정성이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달려간다.
6: 제대로 찾아왔어.
7: 어서 오세요. 자, 들어와요.
5: 어디 앉지?
7: 여기 앉으세요.
4: 여기요.
7: 칼 좀 쥐어.
5: 레몬씨.
7: 저 소개할게요. 제 집사람 수평입니다. 이분은 찰스 선생이요.
6: 찰스라 부르지 말고 그냥 리 선생이라고 부르게.
7: 그러네요. 나랑 같네요. 나도 이름이 두 개인데 중고 이름은 정성이고 외고 이름은 그 뭐더라.
4: 마모사.
7: 마이크예요, 마이크.
6: 마이크.
7: 가슴 물도.
4: 네.
7: 집이 루초하지요. 허물하지 마세요. 근데요, 찰스 선생이 오시니 집이 다 화납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4: 그래, 맞아요.
7: 왜 혼자입니까? 안경 쓴 그분은요?
6: 정성이, 오늘은 다름 아니라 자네한테 사의를 표시하러 왔네.
7: 사의라니요? 우린 이제 한 집 식구입니다. 남이 아니니 앞으로 서로 자주 왕래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봐봐요. 리 선생은 사손의 아버지고 사손이 내 동생이니 도리대로 말하면 집안 어른이죠. 아, 저도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죠.
6: 아니 그러지 말게. 동성이, 나 말이요, 자네한테 사례를 하고 싶소. 이건 자그마한 성이니 받아줘.
7: 이건 어디 돈입니까?
6: 이건 달러요. 저기 달러의 제일 큰 액면가는 100원이요.
7: 달러네요.
6: 난 이번에 사존일 데리고 가려고 왔어. 우리가 정말로 떠날 때 정식으로 감사드리겠소. 이건 그냥 내 마음이요.
7: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6: 괜찮네. 거절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게.
7: 사전을 향항에 데려가려고요?
6: 미국에 데려가겠어.
7: 왜요?
6: 부동산과 회사가 모두 미국에 있네. 그리고 자식이라고는 사전이밖에 없으니 모든 걸 사전이가 이어받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7: 그럼요, 그럼요. 부모의 유산은 자식이 상속받는 게 당연하죠.
6: 맞네.
7: 안 그래요?
6: 맞네, 그 말이네. 동성애, 사돈이랑 나랑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비록 상봉은 했지만 걔가 아직 부녀 관계란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네. 그러니 설득을 좀 해주게. 알아듣게. 빨리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야 앞으로 잘 살 일만 남았네.
7: 그럼요, 그럼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사손이는 내 말을 잘 듣습니다. 어떤 때는 좀 무서워도 하고요. 내가 오빠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내가 말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사손이도 잘 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6: 그럼 부탁하네.
7: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듣자니 투자하려고 오셨다지요?
6: 맞네. 그런 생각도 좀 있네.
7: 리 선생, 투자는 꼭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재고 따져봐야 됩니다.
6: 일리인데.
7: 기회가 되면 우리 공장에 와보세요.
6: 자네 공장에서 뭘 생산한다고 했더라?
7: 그게 농부산물 가공입니다.
6: 맞네. 정성이. 아마도 내가 투자하려는 것과 거리가 좀 먼 것 같군.
7: 잘 압니다. 우리 공장은 너무 작습니다. 맞죠?
6: 아니, 그 뜻이 아니네.
7: 근데 있잖아요. 우린 지금 친척이잖아요. 친척이란 면목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까? 관대를 좀 타파하고요. 어때요?
6: 정성이가 직통백인가 아네. 근데 오늘은 자네의 도움도 받을 겸 사의도 표시하고자 왔네. 투자나 합작에 관해서는 우리 앞으로 천천히 얘기하게요.
7: 그럼요. 안 급합니다. 친척인데요, 뭐. 그래. 안 그래요?
0: 리소당이 머무른 호텔. 한목지가 종사전을 이끌고 리소당의 방 앞에 이른다.
8: 이 방인 것 같아.
9: 안 들어갈래요?
8: 어제 그러기로 했잖아.
9: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8: 무슨 말을 하는가냐만은 봐야지. 친아버지잖아. 여기네.
0: 한목지가 노크한다. 잠시 후 당비서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준다.
10: 아가씨, 아저씨, 어서 들어오세요. 자,
8: 들어와.

0: 선생, 사손들 데려왔습니다. 얘기 나누세요. 전 방해 안 하겠습니다.
1: 한목진은 막연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종사조를 남겨두고 방을 나간다.

종사전을 마주한 뒤 소당은 금세 목이 메여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종사전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는다. 의자에 앉아 넥타이를 내만지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뒤 소당이 급기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낀다.

0: 네 엄마한테도 미안하오.
1: 리소당을 외면한 채 창문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린 종사손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

0: 정선 예지. 진혜화가 신문을 손에 든 채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다.
1: 여보. 아, 여보. 신문사에 전화 좀 해보세요.
2: 전화해서 뭐 어쩌라고?
1: 영향을 막아야죠.
2: 아이고. 그도 그럴 권리는 있어.
1: 여보. 조사조가 지금 여기 있어요. 온 지 며칠이 됐어요. 지금 시위 우란의 소문이 파단 거 몰라요? 당신한테 문제가 생겨서 조사조가 안 가고 있대요. 문제가 심각해요. 당신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조사조를 찾아가서 당신을 고발하는 판에 신문에서까지 이러면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2: 난 조사 밖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1: 아니, 리소당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사조니가 아버지를 인정 안 하면 어쩌려고?
2: 아이고, 이해해야지. 그는 지금 안 달아날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20년 넘게 딸을 못 봤으니 생각해보면 불쌍하.
1: 불쌍하게 무슨, 불쌍하다 해도 분명 가증스러운 면이 있다고요.
2: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에이, 여보. 만약에 말이요, 내가 정말 떨어진다 해도 리소당과 따지지 않을 거요. 묵지하고도 말아. 둘이 같이 살 수 있으면은 사는 거고, 정 못 살겠다면 말리지 않겠소. 나 때문에 억지로 살 필요는 없어. 이게 내 태도요. 여보, 에이, 당신도 조직을 믿소?
1: 나만 믿으면 뭐해요? 조직에서 나를 안 믿는데.
0: 진혜화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간다. 한병선이 무거운 표정으로 한숨을 짓는다. 드라마 인생향연 6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3: .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4: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8월 6일은 할빈 음악의 날로 거리의 광장부터 전문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아름다운 선율이 도시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빈 소피아 광장에서는 야외 교향 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은은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광장 상공에 감돌았습니다. 80여 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신주 애악 교향 악단은 태양도 환상곡, 변방의 샘물은 맑고 깨끗하네 등 다수의 명곡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주 애악 교향 악단과 할빈 교향 악단이 공동 창작한 빙설 열무가 초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품에는 할빈 특유의 빙설 문화, 유럽 대륙 음악의 정취, 본토 민속의 향기가 어우러져 경쾌하고 열정적인 선율과 힘찬 리듬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할빈의 도시 품격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휘자 리학빈이 가족 4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딸 리양과 사위는 독일의 프로악단에 소속됐는데 매년 여름마다 고향 할빈으로 돌아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공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은 전문 공연장에서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할빈 노회당 음악당에서는 현악 4중주 공연이 펼쳐져 관객에게 최상의 클래식 음악 감상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단독 공연 외에도 무료 음악 강좌 프로그램이 병행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이 음악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할빈이 간직한 예술적 저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2026 할빈의 여름 음악회 시즌이 시작된 이래 음악당 단독 공연, 야외 무대 공연, 거리 소규모 연주 등 각종 음악 행사가 룩에 2000여 차례 개최되며 할빈의 상징인 음악의 도시 브랜드 위상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일전 제1회 태양도 영화 주간 개막식이 할빈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가무, 스토리텔링, 희극, 시추에이션 드라마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 형식으로 할빈 영화의 100년 저변과 도시 문화 매력을 전방위로 선보였습니다. 감독 소계훈, 작가 량효성, 각본가 전용선은 할빈과 따뜻한 인연을 공유했으며 할빈 도시 문의 명함 명예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태양도에서의 빛과 그림자의 약속을 주제로 하는 제1회 태양도 영화 주간 기간에는 명화 상영, 산업협의, 창작자 살롱, 야외 상영, 영화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분야의 행사도 개최됩니다. 이어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 주간도 열리며 100여 명의 영화인, 업계 종사자, 게스트와 미디어가 이번 여름 영상 향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일전 투자 룡강, 룡상총회 흑하행 산업협력 매칭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00여 명 룡상 엘리트들이 흑하에 모여 룡상의 힘을 모아 대북개방의 힘을 실어주자를 주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상업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흑하시는 룡상총회와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현시구의 우량기업과 여러 고품질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흑룡강 공항그룹은 총 19,693편의 항공기 이착륙을 보장하고 연인원 282만 5천 명 여객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6.3% 증가한 수치로 여름철 운송기간 동기 대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중 할빈공항은 총 15,661편의 항공기 이착륙을 보장하고 여객 연인원 238만 5천 명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5.9%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여름철 운송기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단일 최고 운항 편수는 545편, 단일 최고 여객 수송 인원수는 연인원 84,900명으로 이 역시 성수기 기준 단일 최고 기록을 경신해 할빈 항공시장의 강력한 회복 활력과 문화 관광 소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할빈 빙설 대세계의 올여름 새 관광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신규 음악 분수쇼가 8월 7일 금요일 정식으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음악 분수는 할빈 빙설 대세계 야취 공원 남측 호수에 위치하며 상징 경관인 눈송이 관람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연 호수를 기반으로 조성된 이 시설의 수영 면적은 약 500제곱미터에 달하며 기존 자연 호수를 몰입형 무대로 탈바꿈시켜 독특한 여름 관광 자원을 형성했습니다. 제8회 흑룡강성 조선족 전통장기 대회가 지난 8월 8일 할빈시 아성구 조선족 중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흑룡강성 조선족 장기협회가 주최하고 할빈시 아성구 조선족 장기협회와 아성구 조선족 중학교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연변 심양, 단동, 천진 및 흑룡강성 각 지역에서 28명의 장기 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는 승부를 넘어 조선족 전통장기의 맥을 잇고 장기 애호가들이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중국 장기를 바탕으로 발전한 조선족 전통장기 특유의 행마와 규칙이 적용돼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19세 청년부터 78세 원로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은 7라운드 적분 순환제 방식으로 치열한 대국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의 수를 칭찬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심양의 류상룡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상의 김정주 선수가 준우승, 해림의 현덕수 선수가 3위에 올랐으며 라북의 김창근, 조수일, 목단강의 한성필, 박광파, 밀산의 김철 선수가 4위부터 8위를 차지했습니다. 류상룡 선수는 우승해 영광스럽다며 승패를 넘어 많은 분들과 전통장기의 매력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장기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2번째 시간입니다. 배구녀와 화자가 나란히 선 것이 보인다. 얼마나 훌륭한 자매들인가. 그들의 생김새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달랐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은 꽃 같은 곳, 하나의 조직에서 파다하는 것이다. 왕동에는 누가 낫고 누가 못한가를 비교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 그는 결코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그는 이때에야 비로소 자기도 원래 배군의 모습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화자와의 일이 부딪히지 않았을 때에는 단 한 번도 자기와 배군이를 남달리 연결해 보지 않았다. 배군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더욱 큰 힘에 끌려가 버렸다. 배군이에 비해 그는 자기가 화자를 더욱 사랑하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의 고생스러운 생활 속에서 가난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사랑과 동정을 뒤섞어 버렸다. 동정으로부터 사랑이 싹트고 동정을 받음으로 하여 사랑하게 되고 더더욱은 서로 아껴주는 감정 속에서 더욱 깊은 사랑을 가져왔다. 그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그들은 사랑과 동정을 하나의 전일체로 여기고 갈라놓을 수 없는 물건으로 보고 있었다. 동정을 사랑의 기초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농민들이 고난의 운명 속에서 쌓아올린 가장 진지하고 심오한 감정이었다.
1: 아주머니, 저는 화자와 아이만 보면 눈물이 앞섭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수연 동무나 그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그는 자신보다도 남을 훨씬 잘 대해주지요. 저의 상처를 치료할 때도 친남매와도 같이 정성껏 보살펴줬지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리고 당원인 그를 제가 왜 싫다겠어요. 하지만 아주머니, 결혼하는 일은 상급에서 비준 받아야만 해요.
2: 내 보기에도 자네들이 알맞은 것 같네. 상급에서도 동의할 걸세.
0: 어머니는 그의 대답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는 왕동예가 훌륭한 색시를 골랐다고 해서인지 아니면 화자가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생각에서인지 가슴속에 기쁨과 걱정이 벅차올랐다.
2: 됐네. 이제 그가 오면 내가 말을 꺼내지.
0: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넷째 할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화자는 덕견이의 손을 이끌고 차례로 문 안에 들어섰다.
3: 이네가 돌아왔나?
0: 넷째 할아버지는 들어서기 바쁘게 물었다.
3: 어딨나?
0: 어머니는 급히 구들에서 내리며 인사했다.
2: 아휴, 아주버님, 덕견이 아버진 방금 나갔어요. 일이 있어서 아주버님을 모시러 가지 못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3: 에휴, 제 볼일을 봐야지. 내 이 늙은 뼈다귀는 여하튼 인차 썩지 않으니까.
0: 그는 왕동해가 구들에서 내려 서려는 것을 보고 급히 말렸다.
3: 어서 가만히 있게. 난 여기 앉으면 돼.
0: 넷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구들가에 걸터앉았다. 왕동해는 그에게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해방을 받아놨다. 이미 그와 낯이 익은 아이는 기뻐서 소리쳤다.
4: 아저씨, 안아줘.
0: 화자는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는 소매를 걷고 손을 씻으며 만두 빚는 일을 거두려고 하였다. 어머니는 웃으며 그를 말렸다.
2: 아이고, 너는 그만둬라. 왕련장과 나하고 둘이면 돼. 화자야, 아랫방에 가서 수연이나 거들어 주려무나. 응?
0: 수연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화자를 향해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냈다. 화자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그만 얼굴이 빨개서 얼른 아랫방으로 건너갔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수연이를 도와 옷을 기우며 귀를 웃방으로 감구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혼산 일을 넷째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러이는 흥분하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곱이 젖어들었다.
3: 그러면 야, 오죽 좋겠나? 내게 이런 훌륭한 사위가 있으면 야, 딸과 손녀에 대한 시름도 다 잊어버리고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네.
5: 아버님, 무슨 말씀을...
0: 왕동해는 진정으로 감동되었다.
1: 우리는 모두 다 농사꾼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야 다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 목숨도 아버님 내가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0: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아랫방에 건너갔다. 화자는 비록 수연이 덕강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옷방에서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엿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건너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더욱 화끈거렸다. 어머니는 곁에 앉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2: 화자야, 이제는 내 마음이 달렸다. 그의 됨됨이는 너도 잘 알잖니. 자, 내게 말해라.
0: 화자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얼굴을 위로 돌리며 똑똑하게 말했다.
5: 아주머니, 다들 좋다면 저도 좋아요.
0: 저녁을 치른 후 덕강이는 마을 청년들에게 끌리어 놀러 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법석 떠들며 계속 이야기판을 벌렸다. 날이 어두웠다. 넷째 할아버지는 집을 돌봐야 하기에 한 발 앞서 돌아갔다. 어머니네 집은 수연이가 해산하고 이니까지 돌아와서 본체에는 자리가 없었다. 사랑방에 구들도 뜯어놓고 미처 놓지 못하여 덕강이는 천정부에 가서 자야 했다. 왕동해는 기어이 덕강이와 동무하겠다고 우기어 넷째 할아버지 네 집에 가서 자지 않게 되었다. 한참 놀다가 화자가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왕동해가 먼저 일어나며 작별하였다. 수자는 왕련장이 천정부에 가서 잔다는 말을 듣자 대뜸 구들에서 내려 신을 신으며 말했다.
6: 제가 바래다드리겠어요, 왕련장 동지.
0: 화자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색하게 말했다.
2: 날이 너무 어둡구나. 수자야, 넌 그만둬라. 내가 가는 길에 바래주면 돼.
7: 아니, 고모! 고모네 집은 동북쪽에 있고 천정부는 남쪽 끝에 있는데 고모가 거기로 돌아가면 너무 멀잖아. 나하고 누나가 둘이 가겠어. 밖에 달이 있는데 뭐 더 캄캄해도 무섭지 않아.
0: 듣견이는 제가 뒤질세라 말하며 구들에서 뛰어내렸다. 어머니는 속으로 웃었다. 그는 화자가 너무 어둡다 가는 길이라고 한 말 뜻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2: 아이고, 그만둬라.

0: 너희들 화자 고모가 가는 길에 발해 주게 놔둬라. 그게 너희들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1: 수연이는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수자와 득견이는 아직도 영문을 모르고 어머니가 막아 나선 데 대해 뼈로 통해 있었다. 화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온몸에 불이 달린 듯 화끈화끈해서 급히 문을 나섰다. 왕동해도 싱긋 웃고는 밖으로 나왔다. 무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푸른 밤하늘에는 조각달이 반공중에 걸려 있었다. 부드러운 은혜색 달빛은 사람의 그림자를 똑똑하게 그려주었다. 거리는 매우 조용하였다. 밝은 달빛에 눈을 떠인 새하얀 산봉우리가 눈안에 안겨왔다. 그들 둘은 나란히 걸었다. 위에 그림자는 한대 움켰다. 네 거리에 이르렀다. 서로 갈라지는 곳이었다. 화자는 동쪽으로 가야 하고 왕동해는 남쪽으로 가야 했다.
0: 제가 바래다 드리죠.
1: 화자는 가볍게 말했다.
2: 그만둬. 난 길을 나와. 내가 집까지 바래주지.
1: 화자는 담이 큰 여자였다. 그는 막입 밖에 내려던 일 없어요란 말을 두려워서 삼켜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를 길 없어 대뜸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들은 다시 묵묵히 걸어갔다. 아이는 왕동해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가 깨어날까 두려운 듯, 고요한 밤중적을 깨뜨리기 싫은 듯, 아무도 말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렇게 걷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았다. 문 앞에 이르렀다. 화자는 몸을 그에게 돌리고 아이를 받아 안으려는 듯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받지 않았다. 왕동해도 아이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는 도리어 더욱 꼭 아이를 껴안았다.
2: 화자, 난 내일 새벽에 부대로 돌아가. 내게 무슨 할 말이 없어.
1: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자는 머리를 쳐들었다. 눈물이 핑그르르 도는 큰 눈을 들어 꼼짝도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눈에는 뜨거운 감정을 담뿍 담고 있었다. 오직 크나큰 슬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진지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의 눈에서만이 그런 빛이 뿜겨나올 수 있었다. 왕동해는 그의 눈길에 얼마간 당황하였으나 가슴 속에는 새찬 격정이 용솟음쳐 올랐다. 그는 부드럽고 따가운 손이 자기의 큰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온몸이 마치 화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난류에 전염된 듯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가늘게 떨렸다.
0: 전 다른 말이 없어요.
1: 화자의 목소리는 돌돌 흐르는 샘물 같았다.
0: 기억하세요. 아이와 저를 잊지 마세요.
2: 마음 놓소. 난 한평생 도모 아이를 잊지 않을 거요.
1: 화자는 단잠이 푹든 아이를 받아안고 돌아서서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힘있게 말했다. 당신도 마음 놓으세요.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전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0: 국생이도 이젠 웃을 줄 알았다. 애는 무척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수사가 그를 길거리에 안고 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그저 지나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아이의 새까만 눈이 엄마의 눈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 애의 얄팍한 입술과 약간 꺼진 콧마루가 아버지를 신통히 닮았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정말 외손녀를 안고 외할머니 노릇을 하였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하기를 친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자요, 외손자는 외할머니의 손자라 하더니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헌데 아직은 친손자가 없으므로 어느 쪽에 사랑이 더 기울어질지는 말할 수 없었다. 인이는 외손녀를 외할머니보다 더 귀여워하였다. 새로운 기쁨이 온 집안에 흘러넘쳤다. 어느 날 점심때 화자와 옥자가 사업을 토의하려고 수연이를 찾아왔다. 해방구에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무장력을 총동원하여 놈들을 향해 맹렬한 봄철 공세를 벌렸다. 도처에서 거점을 쳐부시고 놈들을 소멸했다는 승리의 소식이 꼬리를 물고 전해왔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담가대, 심경 수송대, 피복대 등에 떨쳐나서 전선 원호 사업을 줄기차게 벌렸다. 전선의 수요에 따라 사람들은 대생산 운동도 벌렸다. 그들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일구어 한 알의 씨앗이라도 더 뿌리려고 애썼다. 항일 전쟁을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다하려고 아글다글하였다. 수연이가 그들을 보내고 문을 나설 차비를 하는데 수자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며 급히 말했다.
1: 언니! 애를 받아요. 나는 사람을 찾아 편지를 전하러 가야 해요.
2: 수자야, 조금만 더 안고 놀아. 나는 볼 일이 있어.
0: 수연이는 간청하다시피 말했다.
1: 나도 사업이 있는데 애를 안고 어떻게 하겠어요?
0: 수자는 아이를 구두에 내려놓고 총총히 달아나 버렸다. 수연이는 허구푸게 웃으며 점점 멀어지는 동생의 발걸음 소리를 듣다가 혼자 성을 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9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침략 앞에서
3: 구세계 맞서며 北京时间 8点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5: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